대부분 다, 뭐,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,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사실이기도 하고요. 그때 당시에,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없을 때, 굉장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썼던 곡이기 때문에, 나 자신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.

0: 마지막 생각해 봤는데 사랑해 장호야. 이렇게 너 손꼭 잡고 잠드는 걸로 하자.
1: 아직 제 남편도 모르는 일입니다. 급성 림프종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

0: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. 믿어.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믿고 붙어. 알았지?
1: 우리 비가 울었어?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.
0: 내가 박창호를 진짜 많이 사랑하나 봐. 다 죽는 것보다

0: 여보. 나 오늘 자기 면회 갔다가 호텔 잤어.
1: 걱정하지 마, 자기야. 이거 다 금방 해결돼. 내가 다 해결할 거야.
2: 이 원수가 진짜.
3: 야.
0: 무죄 발끈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.
1: 냄새 많이 날 텐데.
0: 지금 냄새가 뭐가 좋아.